0: 기만의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막 이래 이래 이렇다 색 도시 없이 이따 고도가 이모 와 있어 가시는 데 기대나 있다가 기만의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기만의 그 이래 담는 다시 사람 반담다 이모 와 있어 가시는 데 기대나 있다가 기만의 그 이래 기만의 그 이래 기만의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것도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,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
2: you
1: me
2: were just
1: to,
2: doing one?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No. Oh, okay, okay. So I'm leaving. Shouldn't I go back? Should I keep the...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?
3: No, not this one. Not this before.
1: Should we go back to the instrument?
4: No,
1: go to the end.
4: Go to the end.
2: Get away. Oh, it makes no sense. Acapella.
1: Oh, don't stop. Don't stop.
3: One more time. Acapella.
1: Let's do acapella. I want to do the... Let's have this song at least two minutes. Once we pass 2 minutes, that's good. We don't have more than 1 hour. Let's do it.
3: We should have played.
4: Crab. Like,
1: crab is so stupid. Crab. Okay, let's record. No, acapella.
3: Acapella one more time.